0: 목표 말고 좀 다시 좀 돈을 찾아야 되겠지나. 시사결이 파마맹이 아름군에게 듣고 사지나 사지군에게 듣고
1: 대응나 같이 대응나 알았으면은 엄청 엄청 목줄다 얼도 얼도 잡겠죠 그만이 오므렸죠.
2: 一年一度的克什克腾旗农民丰收节开始了。丰收节是各奶食品工坊切磋技艺、以较高下的最好平台。这一天，也是各地游客过来品尝各种奶食品的绝佳机会。

0: 출동! 강쿠리야 선사 출동! 도시단다!
1: 요구와깐나이! 온나라시에스!
0: 방해하노! 절대 薬の ためだ! 마고! 하여 간나시오! 하이!
2: 这么毒药到底哪些事啊？管不了那么多了，将办法都拿走，想办法。